맨남 따바네 고 데이 메다 노라메이 이번 CW 메고 와리기 때문에 스만카요 보라이드 보이나 아나 데이 메다 노반 가가 와리기 때 데모스라와 데 데메스 위나간 다이리게 요기 그 얘네 더 고라메 요니 뿜 아번 바이나나 파테 데 따라따라 로이나나 남타인 부스 나난데 데 다이리게 요 아스나 카메오라리기 메타 뼈고라 이마이네 보라이드 보이나 데 다이리스나 로코라이엔 토케니카노 나라가 다이리게 요 마스랑한데 더 와리 베이야 모세스 메고나